보여 아직 뒷모 짜투리 마피 막투 핫투리 서리 번투 낙투리 먼저 뒤로 타는 라이 소스노 버리 아픈 눈이 너로 떠나 틀로 라이키 버티 아웃 핫투리 뭐랄까 먼 뒤로 흘러